0: back pain.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1: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2: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주 내륙 프레이저 캐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고온건조한 기후와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핵심 물류와 교통로인 넘버원 하이웨이의 일부 구간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BC 산불관리국은 프레이저 캐년 지역의 브런스윅 산불이 현재까지 약 2,594헥타르의 산림을 태우며 여전히 진화가 불가능한 아웃 오브 컨트롤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 여파로 화재 현장과 인접한 1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양방향 전면 통제됐으며 기상 악화로 인해 재개통 시점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프레이저 밸리 지역구는 산불이 가옥과 민가를 직접 위협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총 5개 지역에 즉각적인 대피 명령을, 2개 지역에는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대피령이 내려진 구역의 주민들은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하며 경보지역 주민들 역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언제든 대피를 위한 비상가방을 점검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산불관리국은 상황 브리핑에서 최근 이어지는 폭염과 강한 돌풍이 산불의 활동성을 급격히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화재 현장에는 소방대원 160명과 구조물 전문보호인력 58명 등 총 220명의 진화인력이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중장비 23대와 헬리콥터 12대가 공중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 기온이 일시적으로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으나 산불을 진화할 만한 실효성 있는 비 소식이 당분간 없어 진화 작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BC주 전역에서는 총 2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고 있어 운전자분들께서는 출발 전 반드시 드라이브 BC 웹사이트를 통해 우회 도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C주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택 부문 예산을 전격 조정하면서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계획됐던 저가형 임대주택 3,500여 세대의 공급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고 없는 전격 취소에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BC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예산안에서 비롯됐습니다. 주정부는 무려 133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자 주택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관련 예산 14억 달러를 재배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부터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징 펀드의 신규 사업 공모가 사전 예고 없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광역지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예산 조정으로 관내 최소 25개의 저가형 임대주택 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총 3,503세대의 공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BC 비영리주택협회의 자체 조사 결과는 이보다 더 심각해 피해 규모가 총 49개 사업, 약 4천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들은 정부의 공모계획을 믿고 지난 1년 반 동안 부지 확보와 건축 설계, 홍보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단체별로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이미 투입한 상태입니다. BC 비영리주택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식 공모를 진행해놓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업을 통째로 취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비영리 부문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데이비드 에비 BC주 수상이 주도해온 주택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주정부는 지난 2022년 주택공급법을 도입해 각 지자체의 주택건설 목표치를 법적으로 할당하고 미달 시 제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정부가 재정지원을 끊으면서 지자체들은 손발을 묶어놓고 목표를 달성하라는 꼴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주택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현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의 조기 완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커뮤니티 하우징 펀드를 통해 총 2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장기 목표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 정부는 주정부를 상대로 취소 연기된 사업에 대한 예산 재지원과 이미 지출된 사전 개발 비용에 대한 보상 대책을 공식 요구할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0년 넘게 주민들의 발이자 귀가 되어주던 대표 뉴스 채널을 포함해 대형 라디오 방송 두 곳이 사전 예고도 없이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캐나다 미디어 대기업의 경영 논리에 지역 저널리즘이 죽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캐나다 미디어 대기업 로저스 스포츠 앤 미디어는 밴쿠버의 유일한 스포츠 전문 채널인 스포츠넷 650과 대표 시사 교통방송인 뉴스 1130의 운영을 전격 종료하고 주파수 라이센스를 연방방송통신위원회에 반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저스 측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인 광고 수익 감소와 디지털 스트리밍 위주의 청취 방식 등 미디어 업계가 직면한 심각한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구조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밴쿠버를 비롯해 캘거리와 할리팩스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총 6개의 뉴스, 스포츠, 라디오 방송국이 폐쇄됐으며 라디오 부문 직접 인력 80명을 포함해 마케팅, 기술 지원 등 전역에서 총 230개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번 폐쇄 결정에 대해 데이비드 에비 BC주 수상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역 뉴스 매체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BC주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자 슬픔이라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기자와 제작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로저스 측은 기존 스포츠넷 650이 보유하고 있던 밴쿠버 캐넉스 하키 경기 라디오 중계권은 관내 다른 음악 채널로 이관해 방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민과 시민권 신청자를 대리하는 컨설턴트의 사기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 법안을 전격 시행합니다. 앞으로 무자격 대리인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기금도 마련됩니다. 캐나다 연방 이민난민시민권부, 즉 IRCC는 공인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이 오는 7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 신청자나 시민권 준비생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민과 시민권 컨설턴트 규제기관인 즉 CICC의 조사와 징계 권한이 대폭 확대됩니다. 앞으로 불법,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컨설턴트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컨설턴트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신청자를 구제하고 재정적 손실을 메워주기 위한 전용 보상기금 운영 기준도 이번에 함께 정립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일반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공인상담사인지 여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CICC의 온라인 공개등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7년 4월부터는 이 명부에 컨설턴트의 과거 징계 이력 등 훨씬 더 상세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비공식 무자격 대리인의 발붙임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만약 CICC 이사회가 이 같은 관리 감독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민부 장관이 직접 개입해 이사회 업무를 대행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직권 행사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규제 도입은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민사기 범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온타리오주에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학비 납부를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약 12만 6천 달러를 가로챈 남성 2명을 적발해 12건의 형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국은 이민 신청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담사나 유령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이민 신청 자체가 거부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반드시 공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한인문화축제가 올해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공연과 체험은 물론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가 특별 출연해 현지 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인문화협회 측은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고풍스러운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캐나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경기춤연구회를 초청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전통무용과 역동적인 가락을 선보이며 축제의 격을 높입니다. 이어서 현대 한국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메인 게스트로는 한국의 인기 힙합 아티스트이자 방송인인 딘딘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재치 있는 무대 매너와 음악으로 밴쿠버 현지 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대 공연 외에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푸드부스들과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벤더마켓, 한복과 놀이를 즐기는 문화체험까지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TD, 재외동포청,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더 KTV, 버나비시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는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 18일 토요일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4회 한인문화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2: 여러분은 밴쿠버 코어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여름 햇살은 감정을 더 또렷하게 비치는 것 같아요. 바람 한 줄기에도 이유 없이 가슴이 설레고요. 혼자인 시간조차 괜히 조금은 덜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젯밤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름은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계절이구나. 그래서인지 어쩌면 우리 마음속 진짜 감정을 꺼내어 놓기 딱 좋은 계절일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오늘의 첫 곡, 듀스의 여름 안에서로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뻔하지 않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차가 꽉 막힐 때 내 마음을 뻥 뚫어주는 노래였잖아요. 정체된 도로 위 늘어지는 신호, 그럴 때 필요한 건 볼륨 업된 감성 한 모금 아니겠어요? 오늘의 이 곡들이 여러분의 속을 탁 트이게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곡으로는 길막킬러님께서 상큼하면서도 경쾌한 멜로디가 숨 막히는 순간에도 기분을 확 환기시켜줘요 하시며 보이넥스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신청해 주셨네요. 저도 좋아하는 노랜데 같이 듣고 올게요.

네, 듣기만 해도 너무 신나는 노래지요. 보이넥스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노래는 차 막힐 때 뉴진스 노래를 듣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차 안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노래 뉴진스의 버블검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자, 그럼 오렌지 프레소님의 추천곡 뉴진스의 버블검 듣고 올게요.

네, 뻔하지 않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뉴진스의 버블검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곡은 썰텐 슈거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이에요. 파워풀한 보컬과 에너지 넘치는 비트. 데이식스 오빠들의 노래 듣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지는 노래예요.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데이식스 저도 무척 좋아하는 밴드인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네, 데이식스의 행복한 날들이었다 듣고 오셨습니다. 차가 아무리 막혀도 이런 좋은 노래 플레이리스트가 계속 나온다면 차 막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라디오 팀의 픽은 요즘 릴스 챌린지에서 유명해진 노래예요. 채연 씨도 이 노래 커버를 했었더라고요. 미키 마츠바라의 Stay With Me라는 J-POP인데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노래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J-POP의 매력에 꼭 빠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미키 마츠바라가 부릅니다. Stay With Me.

네, 다음 주 나만의 뻔하지 않은 플레이리스트의 주제는 무더운 여름 듣기만 해도 몸도 마음도 시원해지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페이스북 라디오 6, 인스타 또는 틱톡 뮤직브레이크 23으로 DM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 미스테리 뮤직박스입니다. 시대와 감각을 동시에 이끄는 원탑 아티스트. 여러분은 누가 떠올리시나요? 저는 이효리가 떠오르는데요. 화려함과 솔직함, 당당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그녀. 무대 위의 걸크러쉬부터

자연에 속한 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모습까지 이효리는 늘 지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남겨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여름과 찰떡같이 어울리는 곡으로 세 곡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는 이효리를 딱 상징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여성 솔로 아이콘으로의 첫 걸음을 강렬하게 알린 데뷔곡이지요. 10분 안에 당신을 사로잡겠다라는 가사는 그 시절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지금 들어도 여전히 아주 쿨한데요.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딱 좋은 파워무드송 이효리가 부릅니다. 10 minutes.

네, 미스테리 뮤직박스의 주인공 이효리의 10minute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아마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효리 스타일의 노래는 아닌 듯하지만 또 너무나도 묘하게 잘 어울리는 노래라서 제가 선곡해 봤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라고 속삭이는 노래인데요. 꾸미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라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효리가 부릅니다. 미스 코리아.

0: 네, 오늘 이효리 마지막 곡으로는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기분을 업시키고는 하지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너답게, 당당하게, 트렌디한 리듬과 귀에 꽂히는 훅, 그리고 이효리만의 유쾌한 에너지가 터지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있어도 무대 위 주인공 같은 기분, 이 노래가 만들어주는 것 같지요. 자, 그럼 오늘 이효리의 마지막 곡, 유고걸 듣고 올게요.
1: Hey girl! Hey.

0: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1: 누구나 마음속에 숨겨둔 이야기가 있지요. 심리학과 함께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는 시간, 소피아의 심리톡톡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소피아님.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처음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인상보다는 거슬리는 부분이나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예를 들면 처음 인사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다든지 메시지 답장을 애매하게 한다든지 자리에서 물을 마신 후 컵을 제자리에 안 두는 이런 사소한 행동까지 그런 것들이 자꾸 거슬리면서 이 사람이랑 더 가까워지면 피곤하겠다 싶어져요. 얼굴 표정이나 말투에서 센스 없다, 눈치 없다는 판단이 들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점점 밀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기도 전에 선을 긋게 되더라고요. 결국 제 주변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 가볍게만 지내는 사람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친한 관계, 편안한 관계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요즘 좀 슬프네요. 그래서 문제는 저도 외롭다는 거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분명한데 정작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실망할까 겁이 나고 나를 실망시키는 사소한 단점을 또 발견하게 될까봐 자꾸 뒷걸음치게 돼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도 안 했을 텐데 왜 저는 이렇게 사람에게 실망을 잘하고 그게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될까요? 결국 돌아오는 건 고립감 뿐이더라고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님 저희 쪽에 고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고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안고 살아가고 계세요. 사연자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워지고 싶지만 실망할까봐 미리 벽을 만든다. 먼저 이런 경향은 심리학적으로 과잉 경계, Resistant Boundary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상처받는 걸 막기 위해 관계의 시작점에서부터 미리 대비하는 방식이죠. 그럼 왜 사람을 보면 단점부터 볼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관계를 통해 실망과 불안을 학습해 왔잖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돌아온 건 배신, 무시 혹은 외면이었다면 우리 뇌는 이렇게 학습을 해요. 다음엔 실망하지 않으려면 먼저 거리를 두자. 그리고 그 거리 두는 방법이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찾아내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은 결국 나를 불편하게 만들 거야 라는 부정적 스크립트를 먼저 가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단점을 보는 것이 나쁠까요? 오히려 관찰력이 좋고 섬세한 사람일수록 남들의 작은 말투나 행동,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문제는 그 단점을 관계 중단의 신호로만 해석을 할 때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단점들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인간적인 부분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가끔 눈치 없어도 결국 중요한 건 진심과 의도잖아요. 심리학적으로 회복을 위한 연습은 세 가지 작은 제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단 대신 관찰하기예요. 사람을 볼 때 쟤는 왜 저래? 가 아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감정이 실린 판단보다는 감정 없는 정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망을 감수할 관계 내성을 키우는 거예요. 관계에는 어느 정도의 실망이 자연스러워요. 실망은 실패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먼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기예요. 타인을 향한 예민한 시선은 사실 나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나도 가끔 실수하고 서툴 수 있어. 이 말이 편해지면 타인도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올 거예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단점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연결을 선택하는 용기랍니다. 조금씩 마음의 필터를 느슨하게 풀어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따뜻한 관계가 피어날 거예요. 그 시작은 단점을 보는 나를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된 나를 한번 이해해 주는 것에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언제든 고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소피아의 심리 톡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페이스북 라디오 섹스, 인스타 또는 틱톡 뮤직브레이크 23으로 고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자님을 위한 노래는 박효신의 야생화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길이 지금은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꿈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세요. 숨 막히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마지막 곡 펀치의 좋겠어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